0: 아버님의
1: 아, 우리 부모.
0: 와.
2: 네.
1: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 말이야. 이거 내가